도냐나 니 이마시 잡아드 비수이나 인지미지 이마에 출 잡아드 비고스입니다. 출드 비수이나 레벨 내가 담바쇼는 놈이다. 다 바라바라 이사 바라바라 힌디가 마디하고 있는 이사 바라바라임 옷 디바제 다사롭니다. 니 이나셔티 이나니셔티 디바제 다사롭 이슈낭 팀마다 어디야? 어디하고 있나? 전부리는 violence 망쇼게임에. 어째 violence 야 provoke야드메. provoke냐나? 세와 세와자 망쇼게임에. 티스 범디 채워 있나? 셰마 술 범디 채 어디냐나? 그리죠죠 그래. 어떤가 세면 시외람냐나? violence 라글렌 마야겐 망샤. 어째 딱담만 매오래. 이제 준주 주문 이번 남비쇼 난세. 어디래지? 딱담만이 나다 티슈. 아야 비르스 신난들로냐나? 니버치. 네, 나서 잡아티 비우이나 잡아 비죽 레가치 이나서 야 사람냐온다 잡아 비처럼에 다 이나서 샤바 먹어 씨 먹어 씨 야네 곧 무너져 유만하면냐온다 씨 먹어 씨 야네 하는데 심까 기쁘도 라이마도 곧 무너져 유만음 그시네 이나 심내가 guilt english 그 guilt 냐이메 guilt 냐나 심 깊 무너티 딕버티 이나 심가 소임 저냐온다 오래 이나 내가 독자티 야고 이나 다 독자지 가섭 야죽 던다가 내가 뉴 고 뭐고 고 야고 있네 독자지 문어 쇼뉴만 음쇼뇨 이직스 길트니 오지 승과 소금 길트니 오지 다죽 문어 뇨온다 이슈세 다 계속 뭐 쉬워라 남북 쇼뇨가 디과 같은 티네 다음에 대 요태 문어 뇨 디과냐 오지 비나 연대나 시인이나 말세 냠랜데 야고 있나 비 문어 쪼이나 없냐 이직스 길트니 오지 Christianity is a guilt concept idea. What is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랑랑 예죽 내가 독자나 쌤가 그런 게 되어라요. 이제 끝나셔. 교반 넘버 다 받아야 오스. 중은 밑 독자, 수샤 독자라 야고 있는 밑 내메가야 소리 쉬기라 오든 야 오스 운영합니다. 다 니버치, 니버치 니버군도 주변 또뿐이나 니버치 시야고 솔로니나 교배 야사로 쉬지 시야고 솔로니나 내가 뉴 야고 솝니다. 오래 빼나 심진 티스도 이나 이나세 심진 키모도 빼나 방어도 티스도 이나 다 바티소도니에 다 겨울은 겨울은 겨울하냐 그신 와야 약소는 쇼무놈에 다시 야고솔로니라 바신나 수주 대리 누나 이나서 체달 통고솜이 다 체달 티통 내통 숨동야나 다 오브젝트 레가 포지티브 레가 저 야고이나 나 레가 독자 야고지 오버파워니나 비 누구 문우 주입니다 누구 문우 주요이나 양 샤바티가 어게도미 어떻게 노래 다 숨바체 숨바체 대제문의 개템대임 숨바지 네발레 라르도바니 네발레 라르도바니 다양 심내가 담자디 송우숨 쇼니 레졸루션데 담자 가야디 총고솔로니 나니 바티스트규 레가 도자데 야곰 다 다다 오드 샤서로 슈제 다니 자원니 답 자원니 마야교니 레졸루션데 이나니 보습니다 힘낸 담자데 야고스 나 야서로 서름에 다 이직 슈즈니 자원니네 오든 마야기 쇼니 이나치 심내가 담자된 것도 고숨니 오드노이나 이나 톱숨바 또 시바디 땡기 또 녀나다 산제 임부 초의 임부다 이직 군든 가게야 차표교 임부 이직이야 랑니 가지 문어 주교 탑람지다 또 시이냐나 또 시소이나 우동어도 됩니다 이직 당 말다다 또 시익 내가 어서 님부 군도 주교 또지 존주 신문에다 대제부 대원이 티야나다 감사 캐네나 우동샤다 딱다 줌센데 노이나 문어이나 막한신데 당아르 참수불 되긴 참수이며 오래 다 참수부로 참망수지 몸티 다직 벤자고로 참수고이네다 많이 수고이네 이담 가야대 참수고이네 나지 나다지 몸티 그런 것이며 그래 몸티 다 몸티 야부로 몸티 정수지 체라 그래이메 몸티이냐 동다 지지지 야고 지이메 다 동다 지지 야고 지샤 몸티야 이직세 동다 지 그런 걸 체라 오염다 체라이냐 Om Benza Guru Badma City Hum Takta Marini Meshukji Taza Taza Om Benza Guru Badma City Hum Benza Guru Badma City Hum Benza Om Je Haram Pesha Chod Manji Chod Nye Udin De Yorai Me Yang Kaka Mara Nga Che Nga Daya La Si Prenga Che Doza Doza Doza Doza Kajang Shon Jog Toga Ore Udin Rai Me Ishik Se Uchya Che Lak Nye Dom Che Nye Na Ma Sang O Lakbu Nye Na Mang Shu Mang Shu Nye Na Waya Me Shu Om Benza Guru Badma City Hum Nye Takta Shed Lo Su Me Ore
야, 온 벤자고를 에헴 벤마

제대로는 나 체도나가면 딱다쇼입니. 이제 봄티샤 고쇼로 봄티네 동다지. 다 동다지 가오메. 동다지지 딱다데 마라 이제 마이지면 알세오래. 양 동다지지 가서 얘기 된다. 딱 동다티 정원요. 봄티네 동다지네 동다티. 양 동다티지 딱다 마이지면 알아. 사람들이 딱다 동다티 가서 얘기 된다가 갸티. 갸티 가서 얘기 된다가 지. 지 가서 얘기 된다가 티. 넘버 와이네 메오래. 평화가 아슬리아나 두자임. 캐터마마도 모습. 나 장주시네. 캐터마, 캐터마도 마라니메 오래. 이제 캐터마 카운에 유도나가 진난바야 온다. 진난바야나 캐터마지. 110. 지지 딱다 마라니메 오래. 지지 딱다 마라니 이직 난바에 유도나가 티야나 지테. 견해 지테. 엄마야나 나 탱하셔. 111 beats. 우든 고슴다. 신데 캐터마 예에 유지 넘버 예드치. 당 미 망부대 컬처 임부 이직 통한 넘버 예드치 신은 온다. 넘버 예드치. energy imbur positive imbur ijing toga number da go tisha chanjo ya dame number git che ijing se 108 chu gyu da je da odim da odi chu se ma da o ni jeng ra shak bak toga da yor di shu sa ro tob shi alam di sa ro ngo do ya da tob shi gi ne nga da da ngar o zo ma de gyu je zo che tob dang bo gyu ba gyu ba gor che da chun jo ne nga ma ra ji shu de yong im cho Nada Dibasha Jujusu Dun the Dibasha Gosolonina, Rangsha witness the Gosumda. When I in a court name in a chick, case la de Sila Yadu in a witness Gosumere, Mok Dibasha, Mok Nichi, witness ka me Udunu de no showing him, or a witness ka me Taktabajan Tabde Aimere. Tamarisha Dibasha were in Antima Tigaya, Dibashana proves in all order, Dibasha. It is a witness Pambo. Pangbo number dabaji, da sanji gunju, chu gunju, genu gunju, birsumime, birsum se so mayaime. Ijik seda nada nga witness yabe ni birsha request adumda. Chonam kuna shubai, so sanji dan chanju sim, tuji chimbo nga namla, talmud jade solwani, solwani na irsha suatabdo ni vare, request yado ni. Chok nina direction, kachi shugo ina, chok nam nina, dugin chok chu tangayaime vare, chok chu nina, chok chu du sumji ni, kando yang vare. Chok chunina, shar lo noob chang, direction chi. Ishi, north east, chik shar ne lo breje ti, ore, lo ne noob breje ti, idi ya, tsam shi, ud brisha, tsam shi inyidum. Chok shi, tsam shi, ger chongme. Ishi, ting yina yar, namka. Ishi, mar wong yina, mang. Idi yabur, chok o shongolo, chu. Ta chok chu, ka shugu sanje yina, sanje gangbo ud nenga on sarame da. Ta chok chu na shugbe, so sanje dan yina, sanje, ishi, chanju senba. 투지 첨부냐나 투지 첨부냐나 컴패션 닌지 첨부 노 일 강부 신시 선낭배이니다 나 수와다 보임쇼 다 이지 슈제다 라세 디바야고 제난다 요바야돔쇼 토마메데 코와네 체랍 디아 신다도 다제 마시 디기밤 기두 절바 니당니 예다오레 토마메데 니나다 마르세 디바야고 제 디바야주고 제 그시 고츠고로냐나 다 토마메니나 나다 이지가 고츠고니면은 문요 세계는 가로 코아가 겨워 롱주지 그시 겨워 롱원이나 당시성어도 코아샤 토메타 문우님의 오래 비기닝 이직도가 가로 코아가 겨워 롱원이 문우세 다 딕바치 이직토가 가로 고수원이나 참대 문우님 온다 망하라고 세 토마메든 코르바 네 이직 코박수 세럽 디암이나 세럽이나 메시디니든 메시 이직 삼바니 온다 샌다도 야마는 랑스 겨왕아막 샌마다도 다기 마칠니나 마가노 야야니 온다. 마가노 야야니 와야니 덤쇼. 내가 도자 야주지 디바 이미 니 마가노 니 온다. 니 디바 우딘데 야고 있나 디바 사둠. 디바 사고 있나 니 제부 가르셔 기도 문어 우딘 쇼미 니 티라 마가노 야야 야고 니 온다. 다기 마찰니. 다기 마찰니 니 마가노 디기밤니나 디베 내가 야고지 니 온. 기도 절바 아니나 이즈메지 키노 데 야고 숨쇼. 기도 절바 아니나 기니나 야고지 니 온숨. 랑세 내가 야고지 기도 절반이나 안한세 마야고 있네 미션만나서 야도 우드샤 기도 절반이 우드 내가 티랑이며 답변은 나나 두가 다 심진소주 신여우솔로 브라바나 이불 랑소주 마야도니다 예소주

0: 나와니나 마야도 안 가야도로니나 심진나 강부 소주 샴바가 비도니 어디하고 있나 티나 이미 온다 비자는 쉬소이나 이나다 마소도 미신데 이나 소주가 미신나 티샤 소도니 루비야 어디하고메 아슬리야나 어디고 다발로도 이미다 비샤 디고 탑주지 이 비샤 비야 비야고메 오래 즉 디고 다발 이미다 오토 기도 셀바니나 랑세 마야고 있나 미신나 티세 야다고 있나 어디 디고 이미야 다 랑 미 넘버 타고 있는 것도 소 즉 밑 천만한 통이야 이 비셔 옷 야오 때로 이 비셔 옷 야오 때로니 강도 왜 장외나 이낭 라스의 다이렉 인볼먼트 문음신데 돈다가 이나 야고라 임쇼니 온다 오래 마스터마인드 고도데 이나 임에 오래 이직세다 딕바 강보 이나셔 타 임쇼니 옴 기도 절바 니당니스 비목 툴베 당 낸데 제수 이랑 관계바 농바데네 통진에 삼바 타베 고나 샤스 삼바 타베 고나 샤니나 노인 타박토 교바지야야 디바지샤 유니옴다 다 가야로니나 나다지 디목 툴베 당 낸데니나 디목지 당 슈스메오레 마릭바 추엄마가노세 레줌줌 그 내단지 예 마가노 이제 시야나 제월로 시야나 디발로 우 남샤 내단지는 예 인자 마가노 야야 예 디목네가 법수야 디목스니 샤케브니야 이제 당 눈이나 이나서 찌른 것도 고른 것도 템지 이나 고치지 이나만 내니나 이나 시간 해주면은 모든 것도 뒷목소리 말 내니고 뭔가 예수이랑 관계바니나 야 미션만 하세 내가 독자야죠 이나서 마야고 이네 션만 독자야겐 나서 다리피야야 말 힌디게 남아서다 아 션만 이야고 짐쇼니 야고 짐쇼니 내가 독자나 오래 비르샤지 예수이랑 야니나 내가 독자야겐 나서 말세 모티베이티드야 어떤데 야고 이네 디바치 이나시 답임 좋은이 옵니다. 제수 이런 관계바 농바드네 통지네 농반이나 미스테이
1: 랭게나가 다다 기시 진보 이올라시 제나오 준족 진보 둘고 덴진 유메리 무지세 문기가 요야 디시나오 산나오버 우즈크말 무티야 랭기나가이 노혼업투제 랭치 남달 레르마사나사 랭기나 디시크 남달 렘치두스 미디움 웨브 킬로하르츠 지네네 클리티 미터 게딩 케블 진스카 우즈 아게슈바니 다왕임부 랭기나 늪득투제 랭닝 피샹오니 데시 니동 클리크룰록 진덩아박 다리크 클리치 모에겔로 니동자닝 괜히 즉숨 남로 메들록 다우치파 사그다왁 제스치블리 레자 빈빈불 랭기난다 디지크 니츠이 가진쇼바낭 성기 디시세 슈스사나사 갸갈 먹붕 고디 지법 알미스톱 제넬 우빈드라 디위티세 나당아 갸갈 먹붕세 오퍼레이션 신둘 2.0 럴 시도컵 놀레티냐 데디 야담불 동켈 부네깍 카닥 와슬라 가 내셔널 디펜스 아카데미 인디에 베이치 갸닝 묵주마 각 파싱 아웃 베렛카 숭시 능야 제넬 디비디 시나당아 오퍼레이션 신둘세 노트모노 딱다닝 덕제 뜬 약스 야갈샤 그리간 나샤 란탁다 야육 야가르크 니부칫 도노물 비낭스나다가 우츠 레골츠 두노 무투야 나노 놈불 게캅 미얀말 각 신진쿠숍 유민 엉랭 구자 랭어링크 융델 지크라 데시 나디 비아르각 롱케르 가야카 비붐불 목소유 금세 내수 미당아 메얀말 개갑각 신진 담부치 토림 투메소파 티에 야가라 비붐불 개갑 메얀말 각 신진 비낭 데시 나랭 믹색 농루티카 비붐불 가야 기진 남당아 비낭실 비알 나디시용 레프트넌 제너럴 세잇 아타 하스닌 닝 연마 본가랭게 바세 피사 드게바 슈숨불 신진권의 예육육 구숍 유민 비낭 지기합각

0: 이걸 나다임불 신진구접 유민 앙 비낭 디슈높 기시 딜비살프카 비뷰기물 비낭 치스룬친 닥터 에스 제샹카르 담부예 제리 나유기물 예갑 미얀마르각 신진시 노월 야갈 미얀마르 총둔 생소카 뉴음주 로노콥넘불 신진구접 유민 비낭 레자 다우치 계급 펜슨부트가 나랍둔나 저워둔람 상업 노우치 두노 텐쇼 통육도가 시린구협 난드모디담바 시봉 나유기물 무디 끝났다가각 다닥 지겹룬진 구협 시다라마야 세 디시높 동킬 벵글로르카 공리스 팀스소박 총두이 나유기물 우츠 총두이가 고치 설바 도유김불 목수지 꿈시 니술 미당아 구협 디게 휴구말 셜 공리스 틴스 소박 고치 설바 투도급 넘불 디시 구협 디게 휴구말시 마디시경 구협 타월전 게르담바 제리 넘불 미키 담자 제고 체랑닝 세네콜 감이 나육도가 구협 게롯 비낭 짐강아 자룸불 둑치 우디준바 나샤 고갑 탑도급 넘불 유블리치 레지스터바닝 팀주 렌속 엘렉션 온돌리티니아 융설바 도조 주유 터지 나도물 나데 고아시 디시 게시 파나지 각 칼라 에카데미 가 팅 케이누마 나디 차고 님무 송지슈덤불 우스 뒤갑가 신신구준 구협 시비 라다크리스네시 낭당아 고아시 딩뒤익 얄기 담무치 릭니 짜와 짓 람롱 남다 약스 찬나 야곰불 신신점 도부티 물문닝 슬림구협 난도모디시 고아 나디 저곡 뒤갑가 나디 미시나실 섬디 대시딜레 주선불 야갈 농실리공세 나디 우드프라데시 눕쇼사네 우르사 덤빌나두 부디셋 제리 가리칼 닝 안드만 닝 니고발 소링바카 디시남 템 초도급 니야스 나옴불 나디 아삼 미니푸르 미주람 미갈라야 디르푸라 나갈린 닝 나디 카나타카각 초람 서글바카이 남 초도급 놈불 나디 하리아나 Punjab, Delhi, Rajasthan, Vidarf, Ning, Chhattisgarh, Ka, Serba, Sodokop, Numbur, Ngadi Bihar, Ka, Brudhya, Namdem, Soya, Kengenaso, Ka, Minis, Sasomano, Yongbur, Chichop, Lenjin, Kushop, Samra, Jodirisi, Shijeragandang, Shua, Tu, Luamnaya, Shijeragand, Bak, Khemsanga, Ngui, Bum, Bilbli, Roromnayu, Kyabrana, Umbur, Yagarning Kekap England Putka T20 Cricket Tsamatindur Nipuchi Tish Bristol Ka Shinyukimbur Uts Dendurtsu Yagarak Dizet Natar Nupsuze Nizuktor Shinyukimbur Dendur Tangchit Yagarse Ran Kilichipchitse Kekatabumbur IPL Cricket Tsamatindur Ka Gujarat Titansi Rajasthan Royal Shell qualifier tendur nibuka dang new chandigarh ka wicket se shuratya ipl cricket chamu tendur nidong kilgrok final ka omur ipl cricket chamu tendur nidong kilgrok dendur tham final nogor dongkir emdabad ka narendra modi jedanga royal challengers bangalore sning gujarat titan putka shinyukimbur khanginang utamchi Dishuk Nitsui Kajin Shusopanantus Langinangta Uzuk Shuchi Dishin Kevrachan Shiba Sakatawa Dishis Jibli Dugapka Dawang Budaparka Chusan Pipkan Mimongsha Gishi Tupan Kedunse Dibu Shakdaning Jibu Sakatawa Dishin Chenmokor Motinango Sanasa
1: Kangi Dengjin Reba Chung Gawa Meba Kimeba Cheba Meba Ta Meba Hwa Meba

Tomeba, Lemrim Nature, that Tanshim, Madame Saji, Injimiji, Gan Gosumurin, Saji, Penang, Dunsen, Dunsen, the number. Dunsen Baji, Injimiji, Gan Gosumurin. That Dunsen Dam, Nibosumba, Shiba, Nabaya, Koyu Nome, Ijabada, Dunsen J, Nada J, Dangadang, Lamjito, Shinji, Tempetu, Daniel Logi, the Jangwe, Rimba, Nia, Dunsen Nenum, Lemrim Nature, Dunda Ne, Nada Pern, Madalamos on A. That Lamjito, Shinji, Tempetu, Nyoji, Giri Shinji, Tanakoji, me. 개헌 가야 된 것으로 개헌 생이 가야 참 것으로 기주 생이 지참 것으로 입바칩니다. 이제 내면 교다 샷 코너 플랑디 감샷 나시 교놈다. 이내 이직 담이랑 뒤뒤뒤야 휴사로 넘불. 이직 다 때네 로지다 장외를 봐. 띵 차색 당하당 로지다 장외는 아당 샘지 뒤고 소매다. 디버지야 미제제 개와 부순 소버제 랑기 샘니 용수 둘니 랑 샘지 뒤고 소라인. 띵이 상기 땜바인 상기 최님지 우다 인여 놈에. 약보다 샘 투유 투루 투당제 남상 이제 투불 꼬우놈다 리버야 투고숨다 막혀 마당 노르디 투유이나 이직다 베네 노르디 케이 콜게육 투유이나 투루 투당대놈 베나 투당 조당 람치나에 나 갈링이놈은 람치나 육배 투당 캐버지기 투홀보라 지초마 람치지 미시 시샤도 냐노 이직다 베 용랑이놈 이뿌리게 하야세 마당 샘지 다들 모두 유로답디놈 마당 샘지 폐부당어도답디놈다 약보라 당아당다데 당심 시부사다 고조미제 추루 다데덴부제 림부당부지랑 셰돔다 다 림부당부 기부 중무다 드모베 남기 림부냥지에데 배낭 서브젝트 녜돔데 대생모도티 랭놈다 대신 랭아 시노로냐나 덴저 던친 녜가 녀고짓다 당심 메이디 주숨다 이 목 서브젝트 데메 디알바 게니 저로 추 상어 덴저 기치 집짓 녜가당 밀류지자 나가 집짓 상어 놈으로니 다다 마당 어떤 녀서 녀가 맞맞 상어 녜니 그리돔다 Oh, it's Sango, it tapco, you know. Egypt, Dunda, Timino, be Mrs. Good Dunda, name you, Tim the Drupte Dumuni. Mayago, Mata Mayago, Luso Madogil, Yahoo, Matas, name you, Dunda, Tim the Drupte, you know, Murin. Then you're Dunching Yakanyojim. EGSM two down to him. Egypt, Chiwa Midaba. That's your Midaba, you get him, Tim, the Egy, same two in the two, Nana, same two, the Gambo. Same with you, me, Dugjala, and tell him she, you grandiosaman Yemeno Bongata. 오직 치유 그랜이라간 치유 미닥바냐 오지 삼로 콜대겐디 이나 아직 다 믹셈지 알게 차도 아직 배 대차 공동 알게 차도 시노이나 이 세티 프리쇼게든 배 짱보 방매되나 할람 프리쇼로든 다 미세티 소유대로든 약보 상게 점된데 이네 나다지 비 최가 펩죽 자와지랑지 어주 미시수디 동야 동님에 오래 동야 아직 휴 비 최가 펩고수 김세 동님 시수 동야 아직 휴제 상이 점된 데에서 와르나스가 나다 최승부라 덴부식냥 동해 덴바 동해 덴바 나다 케주 당부지 미다보이 미다보고 승우노 상이 점된 데에서 미다보 인바르만이 니에듬다 미다보 다데니에 다데 문우 쇼가유 세가 귤가유 다 귤 나다 미티 메넘쇼 사제 귤게듬 점불링에 귤고섬 넘시에 귤게듬 이메다 치웅하고 지나 귤게듬 이제 게모노 뭐야 강보 귤게듬 이제 뭐 우치 미다보냐 우치 이 귤게로지 승우놈 나다지 산점내지 와르네스가 나다 쉬었습니다. 미다고르. 산제 점내데 타마타마 제지 야를 다시오 동님은 보다 구셜 나가 이제 산제 이제 샤오메 마샤드 마샤데 나 비랑스 남제 강부 야 휴자 직 결론 나시 된 다니 시금쇼 시오 미다고 걸 숨야 직 샤옵니다. 이제는 왜 미다고 녀오지 게세 미부르니 이기다 마당 샘 튀면 내나 모노나 시오 미다고 야부 미다고 니버지 미다고입니다. 당보지 대저 대진이가 니버치오 미다고 숨버지 다시 사색당하당 파티가 개고숨다 야나 덴조숨 라미 라마인 숨내지가 다 양면에 니야와 이다 덴조숨내지 이 개미 이따가 내지려면 된다 덴조

이다가 전에 동해 신호, 뒤로가 전에 동해 신호, 이바지 안주 동해 영어지 순부임. 다이지 동해 진양래 야를 깨뜨이건, 마당 깨끼를 마서는 바자 약대이건 영고소와 동해냐 마가육지 약대이건 저 수시노이네 깨본조 숨시노 모르네. 깨본조 숨시지 당가 코와당 안송기 동해래 야를 깨뜨이니 대금 이메노 균호 롱주 이지 톱 고사 왕낭 시내나 이거서 깨마대이 모르네. 이 자고베스 이지 휴제 겸조왕돔 다 겸조 겸조제 다 취 다 자왕어도디 개된다 마다 낭보 인낭 맨 대막 서리피겠던 것도 지 겸조입니다. 겸조내는 낭보냐가 대답음 겸조면은 낭보 피제입니다. 아바면 낭보 인우스 미그리돔다 아당 겸조 낭보 형모형이 오지 비겐당 인보 크라레당 인보 리복내당 박소다세 모형놈 삼로통난 TC 그리랑게네 겸 낭보숑랑게임 겸도 넘버다고디네네 낭보숑랑게임 겸도 류디 모노나 이 치보임다 겸 낭박 피지놈 낭년에 냉아임에 시년에 피지메 낭보니 치바 오짐다 이지 나 시바지 겸도 정메 나버지 레귐레 나버지 레귐레임 다 레귐레 거 당심네 둘다 고투야 휴숨다 레코르제다 레 레기 남샤 치르셰바 제다도 셰바 레기 남샤 치르 삼바 제라도 삼바 삼네 죽도 제비 출네 나가숨 달래기 남자 지셰베지 휴사 타르모다 레 녜베 출 어지 레 펠셰와 어지 레 마제바다 미체바 레 제바 취미사와 녜 어자보다 달래 녜베 출녜 오치나 가행이나 레 제와사네 지부지 대와 덕경부 레 디바사네 지부지 동해 덕경부니 이 돌솔 플레게 보카 모노무 제와사야 동해레 유군 디고사야 기브레유 대화탑 죽지 모르모르니 배낭 딥서서서서 녜바임 레 펠체원이네 레프루 디고프루 딜레마사나 디부지기 슉네메교 동해 템굴고소 오모도 놈쇼 대가당 셈네가 어때 디부프루 딜레만메 캣모노모 섬드메 이 로교입니다 이 섬모노미 디부지에 대시사 아직 대시작부터 시작장 마야네 노거지 네이종 숨종비 디부 펠게도 펠야지 슈 디부네메교 동해 마프고소 오야숑랑 게도 모르니 레 펠체와 레 마체바단 미체바 이디미지 간 고숨 쇼당아당 빈에 네 나차 고둑지 라수이나 동해 멜랑아 생디 되고 레미나 쭈디 따고 얀체 세나바지 레 마사오가 짜원이네 이 동해지로 가면 레 마체바단 미체바 이 삼통 되고 이 삼통의 세팅하다 셈냥 반도놈 고두블라라스는 왜 지장이나 미 음비랑디 니 셈냥아 섬놈에 이 삼고서 모놈 지니네 당고 네 세나버지 사타로디 임부르니 세나버지 사리아다 다당하다 크루디 인마도지레 메레 마사오 직다라소디멘 달레 마사오 직다디라소 삼통존의 직전신 전신님 다 두네 학로돔데 지지 네나즈 고고속 지지 에지 에지지 두메 학디 이지 다 레 세나바 레 란자르 띠녀니 라수 임부르 삼네 오 이지 다 랑세마 요요요 판도로돔다 셈 둥에 머리 유그니 히데레 유고 요요 판도로돔 로니 오지 다 레 마제바다 미체바 제바 취미서와 레디 사차루 휴제 이 레지 다 샨나챤라 지네다 마자 닝부숑 두르게 유니메 시오레 레지 웃 무눔쇼 레 사차루 휴제 티슈부지에게 임 이지 슈부지에게 임 레 Kewa tongra mangsur longga yu yine Echik lechi pe turudin sam maga yu ya sudum Pek drip chi planti ga ngadang xe minrodum Yagbul le cheba chu misawa nyaw chimda Shinge buka manum Ud le chi nam xa imada Ta jetakto sheba tangshim ngayi di shusum da Kaam shu masalo Dikba migi wa chi Lugi le ni nabo sum Nga ge nabo shi nani Kaan igi nasumba migi chubo susu Lugi migiwa sum ngagi migiwa shi yigi migiwa sum ya chi takta tibo migiwa chi nyoji ta ichi i dangshim shi sarumbu i ta shuk do no lobjong ya inom shi ya inom sho yor yor ya jangyu nom da ut me grang sem di shusume ichi gewa chi ichi opte chi gewa chi ge yum sokju pang bi gewa nyako sumde sokju mayago sem di si mojong yum sho kashenang semjen kashemono bo kashenang yemina sem sokju mayadum biri 이미 심지어 잘못 모습을 기라해서든 이내 소주의 방비 개워지노 너희는 모릅니다. 소주의 방비 개워지가야 답도니나 우디안의 디브니 소주의 디브니 당이 디브야유 뭔 삼야 이 디브지 돌 중고성 심이 삼야야 마야고 주고 지샤 이제 소주의 방비 개워지 답도
Shem di sojue mapang sojue

여러분이 내는 유리인다 우스님이 무브즈나 도면 무브즈나 깨버 니인분이 몰람 깨버 폴리제 담빌 하시지 양하다 몰람 덥둠신다레 휘바진 도면하면 내숨들려면 맞아 무입시다니니 무입나면 시기지가 왜 니죠 니에게 유매다 그래 시기지가 맞아 최연매가 무브즈 마셔놈 마셔 양가 마셔 별시 별 최대 대쇼 샘브리쇼네 무브즈나 샘브리쇼 최대 대쇼 개화가 하람네 푸즈모 샘브라쇼님의 시세티 약보 이지 약보 시티 위에 메나삼 군인세 외디 나네 군인세 칼럼네 외님의 약보다 장아당 뒤숙기에 유르게도 베스 외 이거도 팀 약보다 이지 개바니임바 푸브즈이노냐 지게 에다 오디안소 지게 문을 내자면 지게 디네니 니시 람상마게 우르줌비 무브즈 지게 가야로기 푸브니 무브디야 푸브다시오지 무브캠시오 들고서 가야니 람상 조임쇼비리 왜지 말 담노이 메리 롭종야나 담바약테드니 레게야나 담바약테드니 상게 고방 탑나가리 담부 줍데니 이리 상주 지노니 지 람상 비리 조임지 이지 고모섬스 예지레 제분 오야놈다 개바니임바 듬버침 이 개바치다 루심 톱당템바 루브니 셈지 딩딩노 셈미나 셈 셈슈 짝슈 정문으로 고섬 지수 밀레레 봉어도 고소니 지수 밀레레 부치베 카우두 사미 캬모 모노 포네 가슈나 벡 심슈 게라 마자도 이메다 치우 막바 고네나 루비네 집베 수응하고 강보 산대 고두 약대 유류 엄어도 루심 톱나데 먹어서 이 지수 밀레레 봉어도 고소 이야 넘다 다이지 규바지 당 다름 당이 슈 먹어서야 다오동이 유육제 다 삼네 죽도 자유의 추유니다 개원이 니부 꼴징 아달롭 좀 해야 차려야 당아당바지 시야도로니네 다 개원의 사돔 디그베의 사돔 개원의 디그보프로로니 다 개원의 디그네가 사호르돔 다이메 대가 직다 개원 폐쇄 노 디그보 폐쇄 노라야 호르돔 대가 개원 갑상해야돔 대가 디그보 갑상해야돔 나가나 꿀어야 꿀음샤마다 디야 호르돔다 이제보다 당아당 지역고수니네 삼네 죽도 제베스 다 아니 디그보 삭딩네네 다 디그보치 가야 빵고수 디그보 문호 가야 지역고수 개된다 이집니다 디부 마사 오즈메 모눔 당하다 제안니 쇼르 하나 개벌레 디부 사도 건디 소도 마디샤나 디부 사도 멜롱디 데나 디부 사도 강보 디부 디 사코르돔 다니 디부치 다 플랑레 플랑레 디 당하다 샤코소 가야 샤코소 이제 당하다 샤바야 당지 게림이 디부 샤바 샤바 예데메 오레 당하다 용소시 디부 샤 디샤 글로 녜라 니 도르시 글로 야 디샤 게돔 녜 셰돔 신더 에제다 나카블리디 인지미 지 상고소노 티야 디부샤당 티임쇼다데 목다 셰규티 디부샤로지디 나가티지다 산지쯤낸데 제베닝 제야 산지쯤낸데 베낭 정하다 지제니메오레 벡 제베닝 제야 에지게 히부사가다와 히부사가다와 녀지 가약수진 자뎀 용이 이지 코르디 말 모드야 가냐나데네 야고당 먹어지다데 나다제 디부샤로 코르진 디부블랑크세 샤네지 디부므럽레 모르이메 샤르 디우레이 오약보다 우주 마다 디부샤로 제물 다 디부샤육제 포인트 냐고소와 던다 블리 나다 삼동고선다 나다지 시 삼동은 땡기톱 녀오짐 땡기톱 땡기톱 땡기톱 녀오지 다 깜도니 샘비에 녀오지 마다 넘윤 녀덤다 상제 최다 초기 초남라 장주 버도 다니 겹수시 이 깜도임 다지 지소 기비 초남기 돌아 편실 상제 두버쇼니 샘기임 다 이제 깜부심기 내가 깜리제 상놈 얘네 다 치 깜도임에 다 돈다 셈나 걸고서 치 상보 칸에든 된 상보 일라제니 다 이제 깜도 녀다 당내 당심내 어저 기부 충분해 이제 깜도 개처럼 깜 건조숨 깜도 규 직번인 이치 플라야 메디고숨 플라야 오치레 탈대유 깜 건조숨 이치 넘버다 고디고숨 물론이 이 내지디야 이제 깜 건조숨 디디디 양어셔서 고서 물론이 상제냐 어떻게 딘디시냐도 최냐 어떻게 딘디시냐도 기능냐 어떻게 딘디시냐도 이 뭔지 남다지 너야 이제 지네 깜 건조숨다 깜도냐보다 이 깜 건조숨 셀로 나다 쇼시네 아니야네 건조숨로 로데네 고나 밀레 제이모쇼르니 마치 건조숨 셀 로데 로데 이제 약고숨다 비싸스니에드메 이제 아니 기브라나 도브라나 에낭스랑 이노 에낭시랑 비시 뽀니 고송도 답놈다 루 링기 개와 삼로 비제이티 야디야 임신들의 영어도 미노야 이제 강보 100% 냐고소와 야제 야탐바 고조 숨실로 돌로데 약대 이노 고소 이제 틀로 잠도 녀도 이 잠도 이 로데 임쇼 시 잠도 지다가다 각말 되노지야 삼로

지 잡곤조 숨제 이시로데 제제 개담바야 오지샤 이지다 잠로니 심제니 고친다 레쇼디야나 심제 탐지기 던도 상지기 고방 토버자 심제 용속 던다 뭐 맹게노 이나다 샤세요 이나다 고라야고 이나다 이 만앙 틱 던다가 메노 조르 심제 용속 던다지 에징 메이 상지고 우 개워수시 되냐 맹게노 개워수시 되냐 상지고 방 타보쇼니 이 심제입니다 당하다 디보 삭보라 디보 같이 되냐 사도냐나 야나 야르콘초시 되냐 디보 디사이노 양면에 나당 디보 삭볼 같이 되냐 마르심진 시 되냐 디보 사도 맞아 건조 시티에 디부사가 뉴쇼이네 이메다 대가다 최나 이거 알람디 최고거나 최고당 크리미기야 최자다마다야야 이제다 이메다 알람디 임딩게 유닝 대 건조 시티가 응가미나 마구브니 시가도 유글라닝 다 엄딜라 투 레리네 다 미나 다 무디에 보나디다 고 상제 고낭 또라 보다 조마디아드메 오래 다 간지 간지 건조 시티냐 나다 디부사 간지 알람 뉴쇼노 당아당 셈 디보 망쇼 가져서 말씀진이 때에 사던다 이메다 말씀진이 되냐 베나다 랭디 야오 이내 곤바 강보 셈진 이메시 민교 셈진 셈진 야오데 마다 듄도 노르지나 삼노이 문음쇼 곤니 한제 강보 삼노 이사던 다 베나 브로보디 이내 미나 어가 노르지진이 디보 삼 셈진이 되니 통보디 이내 직다 통 예가 나시 되냐 디 사고서라 이메 룹자디 룹동다디 예동야 직 사고소라 말씀쟁이 띠야사 사고소메 이야보다 시당 시인의 마장아당 디보바시 심쟁 샨메시 띠냐 디구사도 심쟁 샨메시 띠냐 디구사도 베 이직다 나당 땡기 톱제 심기이냐 고소 심기 딱딱 이듬으래 심쟁 시 띠냐 디구사도 베 나당 심쟁 이룩 돈다가 니상지 고번 타부야 이쇼니 오치 딱딱 이듬다 약보 이지 땡기 톱니 따다치 지니 땡기 톱 이지 슈제 남부순지배톱 남부순지배톱이냐 오지다 수르 고대시오도나 교배톱이냐 교바 딕바샤나 지다르다 교바체네 딱바이니 딕바다유 내나모나나 교도지니 교바체 테미니 교바 남다 너우이나 에직다 톱샨마바지 랑슈세레이니 나다 교바지 게데미 다페나 이가 미나시 미나 그 맛 꼭티샷 고소라소이나 이제 겨드야 가서 마 땅에 녹조게 마셔나 그로 답배 차고 랑녀다 하름 겨드시진 약고서 오 겨드치 게데미니 겨드야니 디부샤 그용어도 레도 요놈이죠 휴제 디부샤 그용어도 전 이제 엄마니 배명은냐라 에메라마라 겨스쇼냐라 에지 베자구르냐라 지던동이네 던동이네 에지 다 디부샤 그이도 하고자 약보 나다지 겨드 게데미 대가 미난티시 띠고소라소니 대가 권랑소 랑게요니 다이가 키나시에 대가 고리 띠고 시행 띠고서 얻으면서 이들나라서 이나 휴지 남성 곁에 약고서입니다. 럽숨 랍라네 나다치네 이 약고서니다. 미디샤 하르케야 우리 심냥 추르 삼야 각 모종의 레치 딱다 이 브런디 요고서 은영다. 각 형사자의 제직 말 뉴고서 왜 개림 노니 이 앙당비입니다. 이 배제 개시다 이민아 형개요다 민아 가자군요지 형개요이나 이제 주제직다 더 로교개니 다 우먹 그리하면 예야지 랑 곁배야동이나 이제 곁배치님이죠 디고샤먹 다 자긴 이버짐 땡기 톱당 교배 톱 이제 주제다 곁박 주제 세포순이나다 디고샤먹 어머치 지샤들로이나 예보순집에 톱니다 당하당 맹그레노 강보 지나미임 예보순집 디고샤먹입니다 겨드니 카미야다 랑이 그라니 노울라이 모노라이 미즈우니아 조가다 디보야오 그라니 노바시나 그라니야 어두두두두 야오 인삼 이 디보바시 모당야 고슨 그라니야 이직다 그라니 노바시나 당이 로교게니 겨드야 겨드야 저로 유제지 엄마니 뱀에오니다 맨 그라니야 이니 부군도 집이 톱니다 이직다 코라야고 이나 이니 부군도 집이 톱이모 샤세요 이나 이니 부군도 집이 톱이모 이직에 다 이직원에 삼로통도 미닥바 다메바 동바니 장주우셈 닝지 이나삼 동이나 군눈시다다 장주우셈 닝지치 작다이니에니 오래 장주우셈 닝지 삼돈 디그베 비스 다줌 소이 비사이 이현마 자르조요 약 모소니 동바니니 닝지네 자주 잠니지 자주우셈 동바니바 삼동이나 아직 랑 시세자 지가 이 삼동이나 지 밀리 지 달라는 오도비나

주제 내지 아가시반이 딜리기할 양순 주소 나 인지가 생겨님 주제 내니까 하면 질량치 힌디가 생겨서 나서 노건노 주제 랭치 남달 레리마 기세 정보 시와 라세 세제 나무 전족 정보 뚫고 댄슨 규멸이 멋지세 문케가 교야 대신 나무 대시 남달레리마 삼매 직무 무디야 삼매 동인물 추세련의 까마 갤리치령체 둡던 신룹링 펑대신 다방아 남무체바 조골 부여 삼매 동인물 내 추세그로네 까마 갤리치 시든 레리마 남무체바 조골 무디야 닌 이직휴체 불꽃댄진 교멸이 무치 구세 유링 땡육도가 대유부요 산나사 노건업주제 게체 슬림구숍 난드모디스의 레림 만키팟가 갸가르닝 지게합바 유간 갸가르 미시나샤 깔업낭오짓 로상노부스의 몬바 유리해주소 산나사 펭기낭 웃담부치 Deshik, Lerim Seta, Shusachitos, Lengina Nubdik Tuse, Kronikarma Chihoni, Dajubu Lerim, Jaroka, Hindika Shusasanasa.

0: 미름 웹길러 캐치레니 클리티 미더 야딩 게르 진스카 우 아게시와니 따왕이물 레니는 늑득 투세크로니 카르마 클로니 나 누민 것도 시든 레림 고조들 데슈드 레림아 뒤신 케브르찬 지브사가다와 데시 세스 지블레 뒤갑가 따왕 무다발까 게시 투든 게든시 디부샥다닝 지브사가다와 뒤신 첸목골 모티나오 나트나 세미직말 무티에서 나사
1: 아드뇽놈 이지 이갸 엄베자서도 사마에 만도 발랑이 도지셈 바콤데야야 제 티브 디샤베라 스남드뇽놈 이겐이라 드뇽놈 이 메노당하다 맨 베자구르 시 더나 티브샤이 돈다체 티브시 곁보야야 돈호이나 이 녀보군도 제비토비 샤세나 이직다이 코라야나 이직다임 삼로통나 이직다 이메 자주 쓰는 닝지 땅에 있으면 이제 되냐 디보 마음사 차니 땅 닝지 쓰면 나 코다나 손이 동일에 다른 삼목 닝지 모두 어디 삼로통이야 소인 디보 된다 이기 샤랑게 됨 얘들 오집니다 야보다 나라지 땡기 톱 잠도 쓰면지 니버지 교배 톱 나버스 주비 톱 니나면 교배 톱 곁바 숨버지 찍나당 샤세 코라야 맹그랜 오치 시버지 네발레라르 도베 톱 녀우침다 다슈 마야냐 고디 고숨 쇼데 이메다 투디 마야냐 슈 슈게 마야냐 부스나 튜고면 고치 이 튜블 이 에제 비나 네드블 아 마야 마야냐 모 고치 이 모도 야 나다 에치 우 야 고숨다 다슈 소글라 밥게 미제이 랑 소가 밥디냐 우디 부송에 마야 사모디 돔심 녀덤다 신제 라버 돔비 돔심 우 나가 플리치 다 디바 샤마니에 나모나나 야고 땡기 톱닝 나부순지베 톱니나몬 게베 톱 에지 녜보군도 제베 톱 에지 녜발랄라 도베 톱 녜오 이 톱 시치 마당 그짐디 퀄리티 녜소 작쇼디라소 이네 이 남다티 네메 교 남다른 디부 짜메 달랑이 디부 짜와니 문우 달랑게 에지게 초마디라소 이네 디부 페나 마당 냐라가 깨올롱유 톰메 똥다디 수고소 네나 톰메 맙결로 수야 탈랑라마 움딘디 정랑게입니다 디고 차양쇼 랑베도 이직 다 탭자디라소이나 니부도 없이 내메교 남다 쿵다랑 말해서 초마디라소이나 디고 펠가 쳇디니 디고 펠 디고치 데시티 야오네 너거 네이조 나숨 블리 정게드메 야 펠게 유치 차랑게도비 디고 비나 티 야오지 티제랑 수고 마도지 이제 야 망쇼 망쇼 파르게 유디네메 기가나 무기가나 것도 파르게 유디 이 문어 정랑게 야고 예보 톱시집에 시텐쇼 부쇼 토김쇼 야보 디보 다유 노티 노라임 게보 마제다 베나 아부소돔 게보 마제다 게보 마제다 베나 아부소디야 에지 죽 상제 님의 자름 상제 님의 자 상제 시치 나다 타블 케바야 파다 많이 세제 담세 장제 쟁이 유고콜 바 제제 미디 다고 니도 기르니에 디스 원놈다 이 커두디 커두 샤디 게탐 라이 놈다 아빠 아무서도 임부르니 다 이니 나오다디 놈 아빠 아무서도 임부르니 파다 많이 세제 잠시 장자 쟁이리 니에디 넘비당이지 이 내지에서도 이걸 미가보서 니네지 미디 다고 탈바탈랑게 유미에 나오지 넘다 이따 개부마기 전화나지 비 아부서통 이지 슈베 셈 동해 전신 니드메 전신 내미 조야 이지 상

다 나당 다 렘림 냉 타마 타마 지 게이사람다 렘림 강보 메름쇼 기부 충우 냉 기부 충우 냉 냉치 다 나가 냉 나오지 강보다 휴도 섬다 대전이가 치워 미다바 간저 동에 잠조 레준데니 있다 두숨다 다 대시 다 우중아당 24가다 뒤진인 제야 생아당 소매지 상지 점는데 과제 노베세 다 상지 점는데 변한고 제번이나면 변한 남다르닝 제야 이치게 24가다 잘 모시고 섬다 변남다르닝 제오 녹디 뒤진지 다 시바 시바냐 어제도 이를 쉬어 먹었어요 다오 시비메 다음기 무슨 뭐 시바 사가냐 어제 까르마틱메아임니 까르마 까르마 규거르니 얘기니 까르마다 규거르니 얘기놈 규거르 까르마지 규거르니 땡거르니 까르마지 왜 카디가 무수고야 개겐 까르마티 카디가 수건 까르마티 나가네놈 까르마 이리 남동지가 띠용대야 알브리지가 에이나스 있더냐 까르마 까르마 김냉 그룹이 니라 karma mindru nyela jangkar pundun nyela karma dajuk punyela risam ni dajuk ba so da ta ya se ya ya tok so tik ju ti ya zu la nyashin karma nyela ta karma yonom karma yonom ya bu karma mindru china de teng ge yugar ino chen teng ge de me karma mindru teng den gun teng den ye gun pe na no mari bu lo shong ya sem ga ya ji na ne nam ge bo teng ge du de me karma mindru chi su mon me 규거르니네 규거르니네 카디가 무슨고야 개겐 까르미 땡까르니네 카디가 주도천 니 딱시 비아이섬 루란 류 까르마 쇼야 지 쿄네 마가요 주건디 님의 박디 카디가 랑 주놈다 나랑 좀 높 좀매 지 나네 남길불에 이제 주건디 놈 이 땡까르임 카디가 주건 까르미 야보 규거르니 슈짜게 개겐 바지 까르마 클리 짓 노지 티 맹 사가뇨 지 사가 까르마 사가 다도 다오 힙네 제 비까르마 주 잠지 그리도천 세질랑 지가 담 정도 이남 시티톨 세질랑한테 뭐 까르마 정도 내매 다등하다 까르마 리치니디 정도 명하다 립추미디 이민죠 립추야 이제 립추이나 지 내매죠 내나다게도 미에디 까르마 리치니데 까르마디 정도 개분이야 제임을 개부추이에데 까르마 리치 넘동아 정야 아직 이 까르마 지 어찌 지가 나소이나 아직 지 나다 르보 추이네 지 나다 르보 내나서니 다게 움딘 셰돔다 이플루야 이플루임 다 까르마 이지 까르미지 넘다 까르마 사카 녀오지 시바 사카 다와 녀오지 레라이메 레오침다 이지 뒤신 다 뒤신 녀오지 녀오냐나 뒤년에 뒤서딤 이메다 뒤서샤 뒤 친년에 뒤서템부 뒤서텐지템로 년에 뒤서짜템부 임다 뒤신 녀오지 지지하고 그좀줘 뒤년에 뒤서 뒤균 뒤균년에 뒤서딤은 뭐 어지 뒤치샤 뒤니 천년의 텐보야 시템로년의 자텐보야 이제 시부사가다오 뒤지 내면교 자텐민보로니 어지입니다 답이 자텐민고수 김천지로 다 자텐민로 인당 가야로니 이따 나당 뒤오임으로 이셈년마다 간고수입니다 약불라다 이제 뒤친지 뒤친 숨좀예돔 뒤친 시좀예예돔 뒤친 랭예솜니예돔다 나다지 뒤친 숨소모녀스 가야 좀더니네 상이 좀는데 중 중어지 지지려나지 메뉴데 엄지 리드냥아테네 세니스지가 그래도 어더니 세니스 남게담디가 상이 좀는데 중유지 희박 세니스임죠 다 바티진 세지려나 중녀도 다 같이 리드냥지간 세니스게 지가 브레지가 이니냥지가노 이제 상이 좀는데 몸벌어서 상계수 도지나 상계수 메오래 상계수지 시박 세지령 딱다임 세지령 나냥임 나냥 남켈메케제 상계서 토랑원버조보 상계여짐 토랑년에다 라리세마세제직 도지되나 장주시행망제 이제 상계거봉다분으로니 이지고 다 타마타마직 이득토록구 샥볼라직 자초종 구실나가제임에 공루계주 계주계직제 샤옴다 81제 샤옴사 계주계직 폐보라 이지 얻어지니 자저동아 양을 대비 양을 대비 제 24가다 세치령 제 얘기거든요 약보 뒤진 숨 이메다 뒤진 숨 상제 점내대 중우 이제 엉어버서버 상계소 이제 상제 점내대 샤고 이 뒤진 숨과 24년소 그리도 베스 뒤진 텐미 뒤진 자텐미 모르니 의니에둡니다 우자보다 우째서 상제 점전에 배낭 세번이 되고 숨 세번 중리에는 세번 중리 상제 배낭 남다리입니다 루규임

mega mendo pe ma ti ti chung ya o ya ra sum ro ni i ji da gu dan bi ze bi ze bi sum ba ji da ta ze bi xi bi jie xun ru zi ji ze ba xun ru zi ji ze me ne so wei ne la ke bi ze bi ni ne kri dum da so wei ne la ke bi ze bi ni da ge bo bu zi yin cha ru xi ji lu zhong yo ya ge dum da lu zhong yi yi yin bu ru ji yin bu ru ju zel yin bu ru ta ju zel ni ne ma ya dang ni ji bei ni dang ba qi da yi ba la fu yo yin bu ru 에직베 베드르 힘으로 근데 마음 장이노 이 메노 이기 그리 나가 상마 요르디 장고도 이 개복 팀 룩세 바다 요르디 장이노 이바 장고 소베니아라 케비세바 아니도 제보 히버집니다 아직 제보 나버제 다 좀 호도르 비세바 다 박살 바로도 비시 다 닝 피제 다 닝 클리 누구제 다 비담 클리 누구제 지는 배범비 기 배범메 다지 나체다 담 빌랭 나치가 있네다 다지 나네서 상기 좀 낸데 비 내미 좀 된데 셴유닝 더저로 겸유닝 다음 된 시에 샤브로 년유닝 움바디어 투니오 만하노미 브루진 에지 베낭 셈 베낭랑디 삼로 통슈돔 다우 미바소 강보 고둑티니 잇 고둑지 시에로도 이남 개직로도 이남 가야 무노지요 고도 이남 삼이랑 두 공부시소 땅아당 바티 깨워 놓는메 오래 미리 다 가지 심지이나 시이나 나다디 점불련에 수교디 롱도 메오레 기리욱지 나다 진이 기오 롱돌라베 식 커런시 식토야 기오 롱돌라삼 이집트 공부디시 땅아다 기차로 휴제 랑신 가게 좀 메오레 가게 유지 가야게 돌라삼 이집 금전 삼노도 이집 휴 나도 야도 시 내 나들어도 내 나서 야오지 가야로도 남삼 탐지 시게 좀 기가 내시 동해 바지나 셈내가 우당 투 공부시 이지 금전 삼로통 우가야 만나 주고 소이남 삼이랑 투 공부시야 여러분들 토스 상승이지 여러 두니 만나도 전비 비우진 우야랑 슈도 베직다 옆 개비 알람디 두 두에라섬 다 개비 부디 베틸레 만메 그래 부디레 만메 베나 개 개주 송한 고소메다 기부 송한 고소메 다음기 다 기부 모송어야 다 동기 잡을랑게 이노 취어갈랑게 이노 삼 두에 두에라소전 동일하지 도도도도 박살바 하루든 비시 좀 작제문이지 작제문이다 박살바 롯 에지게제 미나 세티에 총네 세 라훌니에듬 다진진 가다 다진진 세티 총노 진에 비지고 또 열열 좀 나니 이제 셰샤브니 토르서 상승가 투니오 마나오야 슈볼지 이지 세티 상유고지 게프시 토르소르다 캠크 호르무다 샤쇼가다 샤쇼가다 직 대유 다들 라지기리냐 오지가 이제 개벽합 얘기 뭐 놓고 다들 어 개벽합 잡을 분부리 어 개벽합 쇼 이 시야 쇼 지기야 대배 유네미 교 기블라 놈 총강 네미 교 놈 이가 직 개스 오더 통이야 오더 통이네 다 이 갓간 바시나 피가 모종 오냐 대수고니 시알바 불낭 에지낭 강보 피가 종 차이닝 주야 견제낭 토 삼은열 브로 지우야 야가 오니 간고랑 전에 종 모쳐쇼니 나도 너한테 똥매랑 마셔오니 이제 샤쇼가 비봅니다 다 백대결이 동안 너무 등분이 되면 대결이 통해야지 백제복부비 대결이 되자 여야 비보지 백삼은 여건 불어간 집에 총방총강나야 내미교 차지 승승 내미교 넘신이가 요란 미디어둠 삼은 여건 나시야 미디어둠 여불 확 주비디 임예도 메시대 간고 어디 가라부디 수디가 디 옹호천 오님에 다 튜브 있는 민 어머지한테 개비 좀 받으면 쇼네 집 나오면서 이 어머야지 움질러니 민님에다 움 가야러니 보지 움 간고니 오지 민님에 나 백 떼떼그리 동만지 간고니 오지 가수니 오지 지금 마당에 개기 너무래 이 아직 개기 너무 마당 막아서 타서 먹는 마당에 어디가 개기 남 아 따오게 니지 못 따오 따호르니 지 떼지나 다 털호르지 비기 개 포도나게 지대 왜 휴돔다 비나 왜 삼동 휴돔 但 너가 나 기가 아직 휴지에 딱 소쇼가 통돼 소쇼가 입리자 오르던 소쇼가 입불라 대입리자 옆에 삼은여간 브로간 상상 스님의 교직 나당 깊이야 대노 무슨 아이지 신님의 오래 바사지가 속에 이것도 직 바사지가 말 겸입지 이것도 내림 삼 통보지 뭐노 제 조막 대 그 확 주불 하상분이 계신 뒤 주비입니다 토라지가 대 나비대 아로 그냥 지 배터비 주비야 룰룸들룸 야수 어디 내가 천지 움질하냐 샤드미시 움다 나와냐 오지 다 가와니 나와게 메오래 나와냐 오지 못 나드베야 오냐 오지 지금 나타에 나드베야 녹 내다야 아 너무 나타에 다 죽달 나드베야 야지

이거 나도 약고 손이 이제 대다 뭐냐다 하게 이제 노쇼지가 말 이불이야게 노쇼하게 뭘지 로고간디 람람 사디야니 옴다데 워너스 가게 이니 브릿지 워너스 옴 춤강가 나고 이게 요데 이 시행자야야 지금 람람 사디야니 옴 봄지 이제 나통야 거르고 요야 거간디 브릿옴다 브릿지야 지금 질러냐오다 시수냐오 지금쇼 대다 뭐니 다 답해 봄 이제 다 너나 장쇼가 그 장쇼가 배보지 다 계롱디 그랬던 다 계롱 크라려고 최고의 계노지 지금 질란이 옵니다 옴디다 계와님 가와다 나와 시와 임에다 일레 터유 던다지 비 취해 약간 지금 옴마 아닙니다 당연히 옴모들이 아니 그래 마마니 이제 돌아서 돌아 이제 죽다 너비 나래 다시 오기 이제 나다 깨끗이라면 디프레션 얘는 디프레션 이제 삼리 이모베 구독 탑지 야슈 슈 슈도메나 에지 다 개비지 이제 삼은여간 브로간 바치나 강보 출근 에지 별 개고 포장내가 이메다 배당 포장내가 지 브로타이 삼은여르타이 이제 야부지 이제 요랑 다 지나

다 답해봄. 아직 다 너나 장쇼가 급해봄. 장쇼가 급해봄지 다 기롱디 그랬던 다 기롱 그러려고 저거 얘기해놓지. 지금 질량이 없다. 없는데 다 기어와니 가와다 나와. 시와 힘에다 일레 터유던 다지 비 취약한지. 엄마 아닙니다. 당연히 엄마들이 아닐 그림하면 이제 떠올라서 떠올라 이제 죽다. 너비 나래 다시 오기 이제 나다 잡기라면 디프레션 얘는 디프레션. 이제 삼리 이 몸에 구독 답지 야슈 슈 슈도메나. 이제 다 개비지 이제 삼은 여간 여간 마시나 강보 출근. 이제 별 개고 포장해가 이메다 배당 포장해가 지 부록타이 삼은 여르타이. 이제 야부지 이제 요랑 다 지난만한 비 심지대 이제 다 막이름다 이 강보 브로 생강 브로 저마 직다 삼년 나의 녀세 검투수전 돌돌리게 투수리게 이 변화의 돌 펩심 이직 다 기표범 이직 숨으래 기표범 답이 공을 거피 보이는 공을 칼이 누구 님 칼이 누구 제 기표범 님 칼이 누구 제 기표 다 이제 개부시 기 막이 막 꽂히나지 개고 놈의 샤를 개고 지나지 피통불 장자 내로 숨봉 앞서서 그래 또 이제 그래올라 죄요놈다 죄니 이제도 너 불안간 기복 보라니가 동닝데 신냐 불안주간 죄용다 비기게 많이 삼다 불안간 죄요 이제 질 하상분인 계진 나시 라로야야 꼬치나 티라메럼다 피불로 그래간 뭐 이제 불안간 바치 니가게 고무티식 티시라서 기회만 뭐지다 기타로 기타지 너무 등분이어지 독다 떼게리 동안 집이 떼게리도 땅 안 보세르든 남티 예디놈 떼디놈 이때를 짜야 다 떼게리면은다 떼시 짜야 기표비야지 나다 제대표제 에지놈에나 나다 랍도 중화치 랍도 중화다 이제 주제 랍도 중화도 잡아야 고수메다 비우래 랑주인 권에 녀버 속번이 오침다 이제 잡 디노 잡아야 볼 이제 길어만 좀이야 잡지 고수메 이제 뒤가 산이점 랑주인 배낭 배낭 녀버 속봐 배낭 크라치 우주 송 배낭 레디숑 야지야 또 왜래 하지 빠르네가 내가 이때는 님이 그냥 손에 봐 어 랑주인 권에 녀버 속봐 랑주용원이 녀버서 배낭 어머 어 랑주용원이 녀버서 봐냐 오침 다 이제 캐시리아 녀도면 캐시 다들 구실 나가 말아 로보 유비냉 아니면 캐시리아 녀 초대 닝보 태모 초대 남자 중녀도 짐쇼다 단단 거세 거소 초대 남자 중 나단 초대 남자 중녀 이제 도이젠 여라지가 깨낭 초대인가 세 두랑게 용아예 슈 녀보 이 멤버시드메 이제 다 초대 남자 중지 야리야르니 이유 유비냉아니 유비냉아 이제 비아르다 내가 매대고 유비냉아지 최대 남자 중 구실 나가지도 유비냉아니매 최대 남자 중지 비아르냉아 이는 남단에 세부터 하고 있만 가지 이 초대인지 점물이냐 된다 임예죠 다 나를 얻어 셰케야지 초대인 이 초티지 강보 부루비야 리모도 복도를 됨니니 초대 소다게몬 이제 시행은 응원 그러야 로다티 부르불다 로다티제 상게 꾸니 움들라 사티가 요요놈이도 이제 전문이야 초대 된다 이집니다 초대 된 이케스리아 초대 남다 중다 우투 다디 시부사가 다 뒤진 님에 라도 중에 제베치 어도 그리도 문이도 다티 용에 나라 사브디 우레다 라도 중에 제베 다오 집에 나 그리도 모르니도 쇼데 이디나 당하다 뒤진 티 난유 님에 다 어째서 우레 잡아야 유 상심네 변화 크라레 잡아야 뒤진지 대시 다 다닥도 주지 시부사가 다 어지 그리도 모르니 이때 미나 현물에 루규나 유네는 대소입니다. 가랑 토소제디니니 오지 쇼데 남다 중 랍도 중야 에지 슈크 람상비 로드가와 제다 번호 에지 토르게야 다 치르바 에지 뒤가 힌두 남 라마네메 교타된 게다진 놈 장송 학주여니라 장송 링부르니라 장송 안봉니라 음진 다 장송니나 사두 데메 교 게다템 에지 뒤가 힌두 남세데메 교타된 제솔라마 베르니메게 윤비 베니메 게이야 비루 다 최슈숨비리 당하당 깨와니 가와니 나와 나다 깨위둥에 이지 슈제 가위둥에 이지 나위둥에 치위둥에 이 둥에 지 문을 쥐육지 다 최 낭배이야 다 베니메 자룸 비리디 샤도 놈다 힌두고 최 인장 놈쇼대 최 탭자하면 최 남나는 비루고 비루 최바지 냐놈다 냐니야 즉 이네 비로 제수디 되부캥오 사제스페 니드메 하다네 대부 경우 당분에 장래 우기 제가 내시 동해를 탑대분이 사무디 나유 문화가 주유 강라 강삼디 최 휴소입니다.
에직 투 레야 직

다 주문 나라자라 나와 로죽 도메 그로 까와치어둡니다. 로죽 까와치비 제바 이물에 로죽 까와치비 제바니 로죽 까와치 도메 그로 까와치어디야 다 니슈 쩔구 제기 펩 도메 그로 까와치어디야 상자수비 35 닝 숨주수영아 공룩 숨주수영아 펩볼라 상자숨 상지점내대 공부적으로 상제유지 공룩 숨주수영아가 도시되나 시토메 고지다 이제 가오쳐지야 지금 주문하자고 나고 야치 집에 참야 나다 지가 소 하람 하람라시 휴지 뉴쇼 뉴쇼 뉴쇼도 휴다 대체 부티들로 것도 딜이 메시오야야 이제 참쳐지야 휴고메다 샤감 루감 게니메 이름과 돈에다 지금 러버사 시아 러버가 자리하다 러브질레 제먼 메시바나 가 이제 다 예불하다 예부 세상에는 비나 아버지디메다 비나 아버지다 당 혹부지다 계시 경야 개 다 kemiya sugu nyene jik kisi kyongya sugu nyene manyeno ki gai da uwa shi ngana tiga gai chamiya sugu nyene dur ta jika minang si dukja ya kan la re ime ta re ime si miti ibe si e jik ta bi brandan thong miye dur mi ngapke thong miye ngapke kya lenge pek thakur jika tiya sugu sum da king ya ime ta mangche de barche re ime mi ngapke thong ya jik ongo muru nye pe nime ongo jik iri zinye ra su dung te inang abu si jik keb si jik ta ইনাশি বারজে থংগানি দুজায়াকানারে প্রমনান নই ইজ দুজায়াকান সিরিল নি মিতিলে মদ মিশি গুজালানন মে সিকা মন মিশি ইশে সিগায়াকান মারি ইমুর ইদা বাদ কাম থর তাও গলি তাও গলি ইম তাও গলি নি বচি তাং আর থর তাও গে কাম পো তাও গেন তে গেব সিং আর শে টিম নই ইম কাজে নই ইম প্রন মজু সিং এরা সই ইজি তা গায়া বিনা ইরি ইদি তপশি নাম বে আনি খেদ মারা নিশি প্রনগান এদাং নিয়াং তা group nyang ti jati ti nyang miti ti su go yi miti ti milena zoom da milena kor nga ti nyedi mo bo sang ge si chi zoom me kor nga ti sang bo do wan es pe le nga ji min ju da pe le nga ji sang ge jum ne de ya yun ji ga da xiang mang ji ga ji de sang jum ne de be na su ngo do ya be ri ye che la in ju be ri ye mi na war na si ta ti ich do de o ge bu kap kap che mi na sang ge e da de ge se sang wa ga la ma ti ju la yi ne chen yin de che gan gan la yi ne chen pe yi mang ji ga su ji 요지 샨무바지다 십자 굽주공 십주 굽주공 임다 있다 보입니다. 이제 또면 그로 게이블라 산제시 직다 야르샹야다 산제 공부심 립네메조 검조로 종크라야 잠 종크라나 산제 메디도 양다 리복자니 룽 틱린 바지 딩딩 되고서 이제보다 산제시 립잠 종주 지게 산제 메디도 약보다 이직 산제 시행폐비야 돌아 주문다른 자르납지가 구수낭 취 구수낭 립취 이제 농이야 디블랑게 시시 부코롭니 마라지가 향로가 향타봅니 이 춤나서 나치가 제육티 넘다 이 원삼 모송아 나 투티 용어지 이 아직 다 간제 산이 좀 내데 이제 휴가제 가야 불민이 넘다 노르네미죠 바네미죠 노지 이제 명치 신야 수자다 와라 수자다 녀데메 비 어 바 바통다지 넘니메지 집이 여여야 지나는 그새 요 엄마 퍼트야 야도천 하상번인 계진 남티세 용야 비네메 주부터냐 미디가 부르야 이승이 엄마 포트폴리오님 니치 옷 개부 세상기 부 세임에 휴누 던줍 니에던 부르제 어백 다 박사랑 오육 지니 몰람 덥더냐 아 얘나 다디 비탑시야 얘도 메다 삼니주비야야 구주 내메조 잠숑야 우야 넘부 얘나 옹임부 신의 나비 구주야 소유 던다제 얘나 바탕 호망 압제시비 압제 호망 이제 업주비 이제 업주 엄마 말 유쇼 통야 에직 다 가제 엄마 님죄야 에직 키리 녀도 뭐 짝짓게 키리 엄마 호툭 엄마 툭바죄야 에직 비시 풀고 숨으니 비마마 생망아 오야 수군어 집이 우죄 허리야 부입니다 부야지 구조지 답이야 가서 구조야 가서입니다 다 이치가 김다 산점내데 에직 생패 보면 베 로드가오지 생패 코로나디 집별 레나지 이까 수군어메다 다 개보 계시 송야 수군이나 단된 무수 최 3년 주도야 아니나 다시는 마야베 랑게 예 별 레나식 시티 코다 차당라 좀 세미신어야야 쇠 랑게 별 쇠 랑게 이제 도지된 쇠 랑게 쇠 랑게 아직 산이 좀 내 내지다 구조야르 쇠 아직 도지 초된 망아 다 다우시 분양 임쇼 다우 다우시 분양 이 초된 망아 앞에 아직 장주 시행 망아 앞에 비야지 쇠를 뒤뒤 용다 뒤뒤 세봐 뒤뒤 세버디 님에 로드카와치 비제바지 이모레 로드카와치 비제바 나다 제부중이 내고 라브드 중이 제바 아직 로드카와치 비제바 뒤뒤 비제바 응어버서 상제 비제바 이 초고고 비제바 양을 제비서 딱다이 이코 이코지기

0: 김비 제보 죽당 그러든지 제보 미다번 예동 제보로 이제 잡아 약 수대지 제보로야 직내 제보 직내 딱딱이 약보다 이제 로드카와 제비 제보지 타마타마 지낭 다데 가약 몸 몸이 수제다시 보통 부유진의 10분의 1 그리도 성인 이메지 10분의 1 그리도 메지 10분의 1 그리도 메지 이제 토리 아직 도대 초된 망 앞에요 초된 다데 이제 모놈 장주 시행지 노천 장주 시행 망 앞에 어직 서라 뒤뒤 서서로 파악도 쓰가 신 다다시박 세 집릭 높임 시박 세 집릭 높 주제 누구 집래 제직 듣나 가브레블랑다 답이 너거지 상제도 베스 참하게 되나 비탄된디 쳇마디네 상제상 아다실라메게 미지 듀마 제와 차자 듣나 가보 옹 집에서 비리를 남비리를 통 박디세 고르체 박디세 둥통 박디세 집에 나우지나 문을라 뻗 박디세 집 미군음들라 통 아직 예 박디세 지금든 삼년간 불어간라 주야망치가 그 애견 정랑도 요라네 뭐 어떤 문학다 야보다 뭐도놈 야보다 이치 야보라 쇠라 뒤뒤 다와시 박치 집릭 주제 누구 집에 제임 집 쇠걸 더 파악이 됐을까 뒤뒤 제바 야 다시 분양아 뒤뒤 제바 오메 오래 어 뒤뒤 제바 제 오메 제바 중년이야 뒤뒤 제 시분양 제크리도 이제 공라 냐버샤 센 공제제 띵이즈가 냐버샤 토랑 오버자바 상게 토랑 남켈메케 시분 시부사가다와 세치령 나령 라리 세 메시지 센 오버자바 상게소 약보다 다음 시분양아 뒤친 거그리도 Rabdu Chungwe Zeba Chit Ngai Di Graham Da Rabdu Chungwa Chapa Yao Echi Chize Dutu Vi Zeba Chie Echi Gayum Dutu Vi Zeba Nata Nata Chi Koksu Rodo Yana Kutam Vi Zeba Sangye Chungwa Chi Ta Shibutao Tse Chilang Chie Yino Tantana Mo Chio De Tse Nisiyar Ma Chike Yabu Ku Chungwa Chi Diya Zeba Chungye Ne Ku Chungwa Chi Kri Uya Echi Shuje Rabdu Chungwa Chapa Yao Chi Kri Uya Echi Shuje Dutu Yu Zeba Chi Kri Uya Echi Shuje Ngobar Soba Sangye Su Chie Kri Uya Shibunye Chi 이슈제 산지점에 산 샤후 세베지 크루야 랭 그리드메 오래 뒤진 숨숨 예들 뒤진 랭아 조모이나 그리드 쇼마다 이메다 야보 뒤진 템템님에 오래 산게 배낭 제베 찍내기 냉고 제베 다 랭아 지득 뒤뒤에 제베 니라도 좀 제베 내지 난동야 숨 찌지 내지 난동야 랭아 지드메 이직 다 로두카와 제베 제베 찍고 다 슈슈지 나한테 그리지마 타마타마 지가 다들 수제다세 오마 부유 진앙 다 이제 시분이 아그룹님에 시분이 아그리든 어디나 야보다 주진 개발진 우모도 임무로니 이제 상해 좀 내대 토랑 오므로서 봐 상계 차림에다 오므로서 봐 상계 차리야 아직 육다 비낭 다지 지든다가 상계 솔로니는 조리루 심진 낭던다 상계소 조리루 심진 던다 지 가야 약고소니나 최송야 이메 최송야 조든 약고송다 상계시 이송원옴다 디 뚜나디 봐 취미투시 조회 동의 샤기 미세라 니기 도바 샤나 포멘디 슈니 템바 템비 조르주 상게 시소노메 마르 상게 낭 디바든 디바 강보 다호치 유치시 추야 다오 미는 모르니 삼년 좀 곰냠는 야야 다오 모르니 톱던 디바 추이메르시 조회 동의 샤기 미세라 에당고 동의 바치 마당소 동의 노메 동의 바치 멜로넨 생생와도니 레멘넨 투생와도 야스네 에당샤 동해 문우치에 매대임쇼니 조회 동해 차기 미세라 나다 창원시동에 뒤 동해지 상대도 섬놈시다 상만해 보야 상지시 우충산매식 조회 동해 차기 미세라 니기 똑바시나 보민디 뭐 콕번행아노 연된 바치 이루 콕번행아네 야 추통유 문음쇼니 추통년대 남상 개발 정부님의 우리 이 정부간 문음 필람과 티가 티뻬통어도 뭐 콕박 연된지 이루 콕번행아 추통유 시간문 슝이 덴바덴베 도와줄 너희 동네 가야로도 대화 가야로도 오늘 장내 니수이딩에 이당시 말해 샤징고 놈부 이 이당 하고서 던도고야 이 냠내야 코로이나 동해를 털이무 예수원한다 오수원 이 모두 야세 상계 배치수 모습니다 상계 사세 10분 제지량 상이 이내 최수매 모놈다 이제 최휴관예 모놈 최수관예 모놈 수매 모놈다 휴관모는 가야수이 시구래 이베제 상기 섭시트드베스 듀마지 듀지다비 추시 코웨니 술라데냐 고르 미네비 미메 나기 수드 네버자 베버자 니놈다 사바다 시와 쩌바다 저 옴딘 당에 쳇던다니 메교 캬치나 킨서
1: 오네리 랭기나가다다 시돈 레리마 듀진 케버젠 지바 사카다와 데시스 지블리 디급가 다왕 부다벌까 기시 톱던 기든세 디부샤다니